0: 너인데?
1: 미안해. 열심히 지르는데 알고.
2: 그러니까 멜로디나 모사.
0: 세레라 밤바라 나도 더 뿌에빠라 세레라 밤바라 나도 더 뿌에빠라 이야 toca el estilo toca el estilo toca el stylist toca el estilo.